0: 나 앞에 짠이다. 아 예.
1: 싸게 뜨면
0: 싸게 뜨면 나. 짠이다. 뭐 짠 앞에 앞에. 아 예.
1: 짠
0: 앞에 앞에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now. Tighten it up now. Oh yeah. Now tighten it up, Augie. Yeah, now everybody tighten it up now.